0: 日子稍纵即逝，明天是开学第一天，孩子们要离开牧场去县城读书了。
1: 咱口儿今晚去娘的养钱为了的啥呢？谁过的？养菜上老鸡。
2: 又来个鬼！
1: 哎，你不懂。
2: 菜上老鸡的几鬼？
1: 菜上老鸡。
3: 哪里过的？哪儿给的？俺们老老不是。
4: 咱俩是阿爸老人。당거지와 있나 버진 덥시라 파이락 본도 치렁이 노르그다 다나 스테모스 노르그다 다나 덕치로 저도 쏘리 더그 당이 노르그 회찬도 쏘다주라 노르그 르니디 주도 내주라 노르그다 다나 덕치로 나이가이나 이 소화로는 맘타인 롱다 근데 그수 덕치사다 그수 파사 맘치 너무 어려워

0: 녹사다 디다다 제가 뜸내 된 이총도 그런데 탑치다 벨레미 세셔기레미 제가 저
1: 서더니
0: 제가 도와 세면다 된데 또 시사는마다
2: 어 소지 존들의 판자반도 그렇습니다.
1: 아
0: 자반的不是什么呢？嗯，都来的，看看你们用什么共同的，这的下场你们呢？
2: 那岂不不倒死？
1: 他干嘛来的？来的，来的。